0: Si andas de fiesta, síguela con el 941. Ponte Exa FM.
1: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